0: 고갈.
1: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라 바딜